0: seriously, how can you sing this well? Oh my gosh, you're just talented from birth? Or how did your parents raise you?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완성형으로 노래를 이렇게나 잘하시는지. 아, 타고난 거겠죠, 아무래도.
1: 아, 아닙니다. 민망하네.
0: She feels embarrassed and all flattered. But yeah, she is just perfect, isn't she already? But anyhow, to continue the question, your skills were, of course, impressive. But what really got people talking was the way you reinterpreted K-pop in your own style. So my question is, what matters to you most musically when you sing and perform?
2: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K-pop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완전히 바꿔서 큰 화제를 모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만의 음악적인 키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1: 일단 그...

0: Thank you so much, Slowly, for that amazing live performance. That was Emehe Haze. Wow, I just love that. Oh my gosh. 그냥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 음악 속에. 네. 왜 이렇게 짧은 건가요? Why is it so short? I wanted to listen to it more.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comments.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Earkiller7435 is saying, nothing else to say except the voice is crazy. 와, 목소리가 미쳤다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 라고 해주셨고요. And ZZ_ANG 짱 is saying, please let nobody exist who hasn't heard Slowly's songs, please. Slowly 곡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Yes, please. And Ben Sparrow is saying, Nora Jones reminds you of Nora Jones. Nora Jones 느낌도 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Oh,
1: 감사합니다.
0: Wow.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She is amazing, isn't she?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he talk with her and our music.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Now, your distinctive vocals in that R&B and jazz style, I think it would be perfect for a music festival, like an outdoor one as well. Is there a dream stage for you?
2: Slowly의 감각적인 보컬이랑 R&B 재즈풍의 감성이 야외 페스티벌이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혹시 슬롤리님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을까요?
3: 저는 네. 항상 말하는데 네. 서울 재즈 페스티벌.
0: 아, yes,
3: 꼭 서울
0: yes. Her dream stage for now would be Seoul Jazz Festival.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뤄질 것 같은데요? I think it will come true. But what sort of moment would you like to create with your fans there? 그럼 그곳에서 팬들이랑 어떤 순간 만들어보고 싶으세요?
3: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의 내한을 갔을 때 네.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싶은데요.
0: 네.
3: 약간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 느낌과 그리고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렀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0: So this is something that she felt when she went to her favorite artist's concert. So she wants her fans to feel healed through her song. And also she wants to feel all that dopamine rush when all her fans sing along to her performance. Wow, that's gonna feel amazing as an artist.
2: 와, 그 순간 상상만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라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3: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2: 상상한 대로 되리라.
3: 제발.
0: Yes. And her dream will definitely come true as she imagined. Well, we often talk about, you know, having an on-off moment. What an unexpected side of you might surprise people.
2: 우리가 흔히 온오프 모드라고 하잖아요. 무대 위랑 무대 아래에서의 슬로리는 어떤 반전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3: 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
3: 무대 위에서는 네. 약간 좀 진지하고
2: 네.
3: 약간 좀
0: 네. So she's a little serious on stage.
3: 좀 진지하고 이제 좀 성숙하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는 것
0: 네,
3: 같은데
0: 네. And mature, 네.
3: 무대 아래에서는 그냥 elementary school student.
0: 그래요? But off stage, she's jus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what she hears from people.
2: 아니, 어떠시길래요?
3: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0: She plays with toys, whatnot, just like a typical elementary school student. All right, well, outside of making music then, Slowly, when do you feel the happiest?
2: 음악을 만드는 시간 외에 뭘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3: 저는 그 영화 볼 때 제일 행복한데요.
2: 네.
3: 그 영화관에 네. 아무도 거의 없는 영화관 밤에 가서
2: 네.
3: 그냥 콜라 하나 사서 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시면서.
2: 팝콘 없이 그냥 콜라만?
3: 네. 그게 재밌어요. 약간.
0: 그게요? 네. So the point here, she loves going to the theater, by the way, watching movies. She likes going there late at night when there aren't many moviegoers. And she's sitting there with a big Coke, no popcorn. And that's the key point, okay? You have to just enjoy the movie with just Coke. And she loves watching movies.
2: 아, 오케이.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네.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기도 한다고
0: 네, 그죠?
3: 맞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she watches a lot of movies, she receives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re as well.
3: Yes.
0: All right. Well, is there any particular item or snack you're particularly obsessed with these days? 혹시 요즘 꽂혀 있는 아이템이나 간식이 있나요? 어? 주머니에 있어요? It's in our pocket. 아!
3: 말랑이.
0: 말랑이. Remember the squeeze toy that we
3: 어제 샀습니다.
0: She bought it yesterday.
3: 신상.
0: 아니 뭐였던 거죠 모양이?
3: 이거 레몬이요.
0: Oh, it's a lemon. Oh my gosh. She has it in 네. her pocket. Elementary school student.
3: Yes, correct.
0: She has her in her pocket. It's so cute. Oh my God. All right, slowly. Another question for you. Even as adults, you know, it's not easy to keep moving on your own pace.

0: feel impatient, is there like a phrase or mantra that you tell yourself?
1: 어른이 돼도 사실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네.
1: 네. 조급함이 밀려올 때 혹시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이나 주문 같은 게 있나요?
2: 너 지금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1: 네.
2: 그냥 속도가 상관없이 네.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속도를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컸구나 머리가 이런 느낌.
0: 와 소름 돋았어요 방금. Okay, so slowly said she would tell herself, "You're so arrogant right now. Why are you thinking of speed? Just be grateful by the fact that you're moving forward." Wow. I mean, she's still very young, but she's so mature to be thinking like that.
1: 아직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시는 게 너무 성숙해가지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0: All right, well, what's the ultimate goal then you, I guess, hope to achieve at your own pace then?
1: 슬로리가 그러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다면요?
2: 저는 네. 사실 글로벌이 약간 목표이고요. Billboard.
0: Yeah.
2: And Grammy.
0: Grammy.
2: Yeah.
0: Okay. You heard that. Going global is our goal. Yeah. Making it to the Billboard, Grammys.
1: 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2: Please.
0: It's so possible, and she really hopes to achieve it. Please, please, please. All right. Well, finally, what can we look forward from slowly next? I mean, all your fans are waiting for your songs, performance, whatnot. So can you tell us about your upcoming plans and activities?
1: 앞으로의 활동 계획, 우리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앞으로... 장르 상관없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할 음악들 많이 내고 싶고요.
0: 네.
2: 그리고 팬분들
0: so regardless of genre, 네. she wants to create many songs, different songs that you can't really see in Korea.
1: 네.
2: 그리고 팬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0: 뭐 공연도 그렇고
2: 페스티벌도
0: 그렇고. 네. 그렇고. And she hopes to create a lot of opportunities, whether it be performances on stage or festivals, where she can meet with her fans a lot more during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1: 아, 올해가 이제 뭐 많이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 아직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팬분들이 슬롤리님 많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2: 그러니까요.
1: 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0: All right. So I hope for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fans get to see her a lot more, and she's going to work really hard so that that's possible. All right. Well, unlike your name, the time passed quickly.
1: 이름과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벌써 한 시간이 훅 갔어요.
0: All right. So how was your time with us, Culture Crunch, today?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2: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1: 아, 자신도. 네.
2: 네. 네.
0: Slowly enjoyed it very much. Well, I enjoyed it very much too. And she got to discover herself a little more as well, which is amazing.
1: 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슬롤리님.
2: 감사합니다.
1: 또 와주실 거죠?
2: 당연하죠. 영어 좀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0: Oh, okay. She will come back again after studying a bit of English. You don't have to. All right. Well, we'll hav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right there. But you'll get to listen to one last song by Slowly. It is 첫인상 by Slowl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2: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0: Having a place to call home, a place to just rest. This isn't the case for everyone, unfortunately. So we'll be looking at Gwangbokjeol through a new lens today with team leader Moon Jong-soo of Korean Habitat.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국 해비타트의 문 종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리랑 라디오는 처음이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처음이에요. 네, 처음에 왔는데 네. 영어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0: 전혀, 전혀. 한국말 너무 잘합니다. 저도 우리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또 광복절이라서 특집으로 오셨는데 당연히 한국어 같이 우리말도 하면서 진행을 해야죠. He says that, you know, you were speaking English today, so I was a little, you know, shocked, but I was like, no worries. You know, we're talking about 광복절 this week, so it just makes sense for me to speak Korean with you. Firstly, let's talk about what you do and where you work, because I'm sure some people might be new to the concept. 일단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아가고 싶거든요.
1: 네, 저희는 한국 해비타트라는 단체고요. 사실 그 NGO 단체인데 네. NGO라는 게 비영리 단체인데 비영리는 누구한테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 많은 단체들이 이제 아동이나 장애인 이런 대상자를 기준으로 사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 그러니까 집, 주거라는 게 핵심이 된 단체라고
0: 네.
1: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미국에서 1976년부터 시작된 단체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한 60개국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한 지금까지는 거의 한 3만 세대? 3만 세대 정도 31년 동안 네. 사업을 해왔으니까 3만 네. 세대 정도를 저희가 좀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0: 네.
1: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0: 팀장님 그럼 얼마나 일을 같이 하신 건가요?
1: 저는 해비타트에서는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0: Okay. 네. So we are talking about Korea Habitat today. It is an international NGO company and they started off in 1976 and so far they are currently working in around 60 countries and he's saying that for NGO companies it's really important to think about what you're giving to who. So for instance, it could be who for children, it could be for the disabled, it could be for people in need, but for them what is kind of the more important part? So for them they do work hard for housing. So they are a company that helps people access self-housing, safe housing, and build, repair, improve homes for people in need. So far, they have given help to around 30K around the world, 30K family households. So that is insanely amazing. He also mentioned that it's been around like 5 years since he's been working with them. So I'm sure he knows basically everything that we want to know today.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let us know. Join our YouTube chat and I'll ask our guest for you guys. But firstly, it's kind of very grand to just hear we build a house. So what kind of is this? Like what kind of processes do you go through? 저희가 뭔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큰일 같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이 완성되게 되는 건가요?
1: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큰일이 맞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해비테트 운동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0: 네.
1: 이게 뭐냐면 해비테트 무브먼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저희 집을 지을 때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사실은 내 집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집을 짓는 걸 도와줬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업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됐는데 이제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집을 짓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죠. 해외랑.
0: 네.
1: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거를 저희는 이제 좀 홈오너라고 표현하고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하고 옆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들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한국에서도 들어와서는 초기에는 이제 천안이나 춘천, 태백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집 짓기 사업들을 저희는 계속 진행해 왔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좀 집을 짓는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큰 일은 맞죠. 하지만 또 그것들이 또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으로 사실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네, 작업이겠네요. 맞습니다. Okay, he says that it's kind of different to where they are working, but for instance, in the States, because the land is much more grander than Korea, most of the time, a lot of people that live in the area that they're working in, they come along and help. It's like kind of a neighbor job. They call it the habitat movement. But in Korea, it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you know, we just have different laws, we have different land. And so it's something where we need a lot of support and a lot of interest from a lot of people. There's a lot of volunteer work happening as well. And so it is basically, like we mentioned, a big thing because creating or building a house isn't something you just do like you're just making coffee. It is something that is a lot of work. It could be seen as tedious, but it's definitely worth it. That's why they are ongoing and you definitely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m and give them more interest. But I really want to mention this part. You guys are helping the housing support for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nowadays. So I want to ask about this part as well. 또 여러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너무 궁금한 부분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1: 그 2017년도에 네. 처음 했는데 오. 그때 저희가 뉴스 하나 보고서는 시작하게 됐어요.
0: 그냥 뉴스를 보시고요.
1: 예, 그때 네. 나왔던 헤드라인 자체가 네. 사실 요 뒤에 얘기 써주신 이렇게 그때 오. 주셨던 이 헤드라인이 있었던 뉴스였어요. 그래서 네. 그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요 헤드라인을 갖고 저희가 정말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나? 라는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네. 저희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그래서 그 기획자가 그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독립유공자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교육이라던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후손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삶을 계속 대물림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가난의 연속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 그러다 보니 주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뭐 흙집이라던가 아니면 아궁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집안에 화장실이 없다던가
0: 네.
1: 그래서 뭐 인근에 마을 해관까지 걸어가야 된다던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알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2017년에 한 세대의 집을 고치는 것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0: Okay, so we have to wind back to 2017. The team actually started off with a headline. They just saw a headline. And I remember because this was kind of quite popular back then. Popular, should I say? It was kind of controversial because there was a headline saying that if you're an independence activist, up to 3 generations of your family will be poor. So that was basically the headline. And they were like, is this true? So the team, they were very curious and they started searching into this and they realized a lot of the cases, it is true. So a lot of the descendants, they kind of had issues or the generations that later on came on from activists, they had issues with maybe education. They had housing problems as well. It was kind of like a poverty that was chained up. So it was really hard to just overcome it. So that's when they started this whole campaign and they started off by repairing their housing because they realized a lot of them, they did not have a safe housing situation. For instance, it would be very muggy and soily, or they had houses where they didn't have access to a restroom, so they would have to go to, you know, like the community center nearby. And so that's when they started this whole thing. But I do really want to ask, since you guys kind of started digging into this, was it really true? What is the reality nowadays? Because when we think about independence activists, we think about, you know, oh, they're so like famous, they're so popular, there's like the An Jung-gun, Yoo Kwan-sun, the activists are so famous around the world as well. So what is the reality like for the families after them? 저희는 이제 워낙 교육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많이 들으니까 또 뭐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 하면 저희가 뭐 흔히 안중근,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이제 떠올리고 뭐 영화도 많이 보고 해서 사실 이제 후손분들의 현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1: 그렇죠. 네, 그러실 수 있죠.
0: 네네, 어떤가요, 현실은?
1: 사실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은 현재는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0: 네.
1: 한국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3대까지.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본인이랑 그다음에 2대, 그다음에 저의 손자까지.
0: 네.
1: 여기까지 지금 한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3대 분들도 연세가 지금 70대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0: 네.
1: 빨리 이분들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하나는. 그리고
0: 네.
1: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열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그 저희가 구호집 어르신이었는데 네. 거기는 그 비닐하우스에 사셨어요.
0: 오.
1: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사는데 네. 그 독립운동 독립유공자 후손분들한테는 그 패를 주거든요.
0: 네.
1: 유공자 패라고 해서 네, 현판을 받는데 그거를 이분은 안 걸어놨죠. 왜냐하면 자기 선조한테 사실 흉이 된다고 생각해서 명예의 흉이 된다. 내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0: 네.
1: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 아예 집 밖에 있는 경우들도 있으셨고
0: 네.
1: 그다음에 정말 아직도 야궁이를 떼거나 컨테이너에

0: We had a question from SRD saying, how many volunteers do you need for a house to be built? I do want to talk about the whole volunteer part as well. 저희 봉사자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댓글에도 여쭤보셨어요. 네. 이제 집을 짓는데요.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1: 아까 잠시 얘기 들었지만 네.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뭐 전기라든가 이런 배선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고
0: 네.
1: 근데 또 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뭐 네. 밖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사이딩이라고 그래서 외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봉사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진행할 때 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봉사자가 많으면 좀 그 건축 공기 그러니까 시간을 좀 땡길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네. 비용이 줄어들겠죠.
0: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뭐 크게 뭐 지원 자격 같은 거는 있나요?
1: 아니요. 성인이면 사실 저희는 성인들이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리고 저희의 한국 해비테트 웹사이트에 네. 그 기재되어져 있어요. 가능한
0: 네.
1: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네. 거기에서만 신청하면 거기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0: Okay, so we got a good answer for the volunteer part if you guys were interested. So he says the more the volunteers, the better obviously because making a home is a lot of work and it does take them a lot of time to actually make it come true and to finalize everything. Of course, the professionals do the professional work like the electronics and stuff, electricity, but you know, anybody can come and help because there's just so many things to do and it's just really helpful because they can shorten the time they spend on each house. He says that as long as you're not a minor, then you are eligible. If you want to check it out, then you guys can go into their Korea Habitat website and there's actually better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at. I want to talk about the eligible recipients as well. So after you choose someone, you know, what happens after that? 또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 대상이 정해지면 어떤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1: 우선은 저희는 지원 대상이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는 그분들의 일단 땅을 확인해요. 거기가 저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우선은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게 1차 시작이에요.
0: 네. 오, 네. 그럼 이제 땅을 확인하고 그럼 보통 그곳에다가 바로 집을 짓는 건가요?
1: 네.
0: 다른 곳이 아니라?
1: 왜냐하면 고령이신 분들은 네. 가장 어려운 게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옆에 분들과 관계가 이웃들과 만들어져 있으니까
0: 네.
1: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실은 상주하기를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계속 주거하시면서 사는 게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가장 그분들한테 적합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Oh, okay. So the first thing they do after they find an eligible applicant is they try to check their land and if it's all right, if it's good enough to build a new house. And I ask them, what if though, you know, do you go to another neighborhood? Why do you have to stay in that neighborhood? And he says, especially if you're more on the elderly side, then you've just created an environment there. You've created your life there. You have people there and it's kind of hard to go to a new place. And it's kind of hard to start a new life there. So they try their best to just stay in that place where they have been living most of their lives. I also want to ask,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n when you guys are building these houses? 그럼 당연히 이제 신경 쓸 게 너무 많을 테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1: 저희는 우선은 관계예요.
0: 오.
1: 왜냐하면 네. 이웃. 이웃과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네. 저희는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끝내는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실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보통은 집을 건축한다 하면 회사들이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서 자기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주변에 소음을 일으키든 주변을 불편하게 하든 상관없이 내 집 짓고 들어가 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중요한 건 그분들이 들어와 살아서 여기서 잘 정착하게 돕는 거니까
0: 네.
1: 저희가 갈 때도 옆집에 가서 양해 구하고 뒷집 가서 양해 구하고 그래서 요 관계와 릴레이션십을 네. 관계를 잘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저희가 좀 더 다음 이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이 네. 되려 더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헌정받을 때 같이 와서 축하해 네. 주거나
0: 오.
1: 그래야 이분들이 마을이라는 단위 안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0: 정말 집만 짓는다고 다 끝인 게 아니네요. 집 짓는 게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또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필요하시기도 하실 테고요.
1: 맞습니다.
0: Oh, he says it was a surprising answer that we got. He says that they try to think about the relationships that they have in the neighborhood. For instance, it could be their neighbors.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if you just make the house, it's going to be loud, it's going to be a lot of work. Some people might be a little annoyed, so it's important that they go to these neighbors and ask for permission, you know,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because after the builders and the volunteers and the workers leave, it's actually them who's going to stay inside this house, and it's going to be them that have to continue on this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So that is something that they keep in mind. And I thought, wow, just building the house itself sounds like so much work, but there are other things you have to take care of as well. Wow, this is really interesting. It must be really different for you after you started this campaign looking at Korean Independence Day. 이 캠페인을 시작하신 이후에 광복절을 맞이하실 때 조금 마음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 전보다.
1: 네, 많이 다르죠. 확실히 네. 차이는 많이 났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과거를.
0: 네네.
1: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0: 예, he says it's really different for me. You know, I get to think about historical events. He gets to think about what is important. He gets to really think about, wow, this is what happened and this is the reality for him. So he thinks, yeah, it's really different. And I think for you guys as well, and for me, everybody listening to this interview, we've learned about the reality of what happens in today's world. So I am really glad that we got to do this interview this week for 광복절. We also have another campaign we want to talk about real quick. So let's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This is Arirang by YB.

0: right. There's something we're so curious about. There is something that you guys are working on at Korea Habitat. It's called the Parero Run. What is this? I know about it. I've heard about it. I think it is insane. But first, please introduce it to us. Parero Run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니까요. 어떤 캠페인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2017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170세대 정도
0: 네.
1: 집을 고쳐드리거나 지어드렸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2020년 그때 현님이 이제 그 저희랑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집 짓는 거를 관련해서 이제 파리로 런이라는 걸로 해서 같이 좀 시행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0: 네.
1: 그래서 같이 이제 독립유공자의 희생 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같이 8.15km를 달려보자. 그리고 시원님 스스로는 광복절 날 이제 81.5km를 달려보는
0: 81.5요.

0: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1: 네. 그러면 이제 션님은 81.5 그리고 또
0: 참가자는 8.15.
1: 8.15 킬로미터를. 네. Okay, so this is an insane kind of running marathon event campaign that they're doing. So they started the whole housing from 2017, and in 2020, Sean actually, the musician, reached out to them, and he was like, you know, I'm thinking about doing this thing for Gwangbokjeol because it's August 15th, 815, and it was the 75th year. So he was like, oh, I want to do something, and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onations rolling in, and so they were like, you know what? Then we're working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so maybe we can use the donations for that. And so they started collaborating on this campaign, and it is called the 815 Run, 815 for the date, August 15th. So what happens this day is Sean actually runs for 81.5 kilometers. You heard it right. And anybody that decides to join this day, they will be running for 8.15 kilometers. And so they've been doing that since 2020. Okay, so firstly, insane. I heard there was like a different kind of thing that's happening at night as well. 자, 그러면 제가 못 참고 중간에 계속 여쭤보긴 했는데요, 노래 나갈 때. 선님은 이제 아침부터, 좀 일찍부터 81.5km를
0: 네, 새벽 5시부터
1: 뛰시고요. 네. 이제 참가자분들은
0: 저녁에
1: 8.15km. 네. 정도. 그러면은 저녁에 그 이벤트는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저녁에 저희가 행사는 5시부터 시작해서 네. 6시 정도에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다 뛰고 하면 한 8시 네. 정도면 거의 네. 모든 행사가 종료가 돼요.
1: 그러면 이제 종료되면 이제 다들 빠이빠이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0: 공연은 이제 먼저.
1: 아, 먼저?
0: 네. 그래서 5시부터 6시에 그 사이가 네. 이제 그 기부금 네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공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1: 공연은 이제 매해 좀 라인업이 다르게 이제 와주시는
0: 네,
1: 건가요?
0: 네,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저 공교롭게 네. 오늘 네, 윤도현의 그 아리랑 틀어주셨잖아요.
1: 방금 듣고 온 네, 곡이었죠? 네.
0: 그래서 그 윤도현님이 이번에 오세요.
1: 이번 주 토요일. 오! Okay, so Sean actually starts running from, you know, 5 a.m. And in the afternoon, they start the whole campaign at 5 p.m. They start running at around 6 and it ends around 8 p.m. They have like the whole, you know, donation certificates happening and all that jazz. And they also have a congratulatory performance happening at 5 p.m. And we just listened to this song. We listened to Arirang by YB, Yundoyeon Band, and they are the ones that are coming this year to sing this exact song. So I'm sure it'll be a lot of fun. How many people usually participate? 참가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0: 아, 이게 되게 숫자 약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네. 19,450명이고
1: 네.
0: 예, 19,450명 중에 이제 7,000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1: 네.
0: 12,450명이 버추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 오, 이거를 바로 이렇게 외우고 계시네요. 12,450.
0: 네, 그럼요.
1: 오, 네. Okay. So he says, oh, I may feel like I like numbers a little too much, but he gave us the exact numbers. So 이게 올해인가요?
0: 예, 네, 올해요.
1: Oh, okay. So this year, 19,450 people are participating. 7,000 of them are the people doing the offline event, and 12,450 people are the people that are actually going to be doing it virtually. What does it mean to do this virtually? 오프라인 거 온라인이 무슨 뜻이죠? 이제 뛰는 건데 온라인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0: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했던 게 2020년인데 네. 그때가 코로나 시기예요.
1: 아~
0: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땐 그 각자의 자리에서 뛰고 각자 그 SNS를 통해서 인증해 보자. 이렇게 사실 시작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되게 붐이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온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버추얼 런으로서 이렇게 네.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서 인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현장에 직접 와서 같이 뛰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는 거죠.
1: 그러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건 한국에 없어도 충분히
0: 네.
1: 가능한
0: 네네,
1: 거네요?
0: 네, 그럼요.
1: 이거는 조금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런닝머신으로 타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럼요. 저희는 뭐든. 왜냐하면 8.15라는 거리 동안 자기가 네. 이분들을 기억한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라 꼭 야외에서 하냐 이런 문제는 저희는 아니에요.
1: 와우, 그럼 이 부분은 저희 청취자분들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참여 가능한 부분이네요.
0: 네네네, 그렇죠.
1: Oh, okay, so I asked him, you guys are running. What do you mean you're doing something virtually? And he mentioned when they first started this in 2020, it was during COVID. So what they did was they encouraged everybody to run 8.15 kilometers on their own wherever they were. And if you just upload it on your social media, then you will be a certified 8.15 runner. And they've been doing it until now. So I asked, okay, so does that mean it doesn't matter where, it doesn't matter how? And he was like, yep, it doesn't matter where, which means you can even do this overseas in other countries. If you guys are interested currently listening to this radio, then you guys can do it wherever you guys are and just upload it and you'll be a certified Pareto Run participant as well. And I asked, can we go on the treadmill? Apparently you can go on the treadmill as well. Just want to double check. So if we upload this, we still get the, like, we're still certified, right? 그럼 지금도 저희가 이거를 업로드하면 인증을 받는 건가요?
0: 이게 버추얼 런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참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리워드라는 걸 보내드려요. 티셔츠랑 네.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서 참여 요청들이 네. 꽤 많은데 저희가 아직 해외 배송이나 네네. 이런 게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여기 지인한테 받아서 지인이 국제로 네네네. 보내줘서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입고 끄시는 경우들도 꽤 있고
1: 네.
0: 그다음에 하나 예로는 하노이 쪽에
1: 네.
0: 한국 국제학교라고 있는데
1: 네.
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데 거기는 감사하게도 거기 학생들이 저희의 이런 행사들을 너무 취지를 좋게 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뛰고 뛰는 거를 인증하고 그다음에 또 모금 활동을 해서
1: 네.
0: 저희한테 81만 5천 원을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기부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1: 네.
0: 뭐 베트남의 하노이 쪽에서도 누가 뛰고 있고 광저우 쪽에서도 누가 하고 계시고 이런 네. 것들을 그냥 각자들 인증을 많이들 뉴욕에서도 뛰어서 인증하신 분도 있고 막 이래요.
1: 엄청나게 글로벌하네요. 네,
0: 그래서 해외 배송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좀 하고 있긴
1: 네.
0: 하죠.
1: 네. Okay, okay. He says that if you guys are located in Korea, actually what they do is they send like a goodie gift box in return. So right now they're not sending this overseas, but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receive if you're in Korea or if you have a Korean address for those of you guys that are participating via virtual run. There are things happening, for instance, in many other countries, like there's Hanoi in Vietnam, there's a Korean school there, and they've been doing this on their own in Hanoi, and they would just run, and then they would also donate the money. And when they're donating, they're actually donating 81,500 Korean won, which is around, I would say, like $700 in USD, and they've just been doing that on their own. There's people in China doing it as well, so they are really considering, you know, thinking about expanding this overseas, because just so many people are genuinely very interested nowadays. 8.15 kilometers, I don't really know how long this is because I'm not a runner, but yeah, what is this like? Is this okay for beginners as well? 8.15km는 얼마나 긴지 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운동을 좀 안 하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인가요?
0: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유예진 씨가
1: 네.
0: 영화배우 유예진 씨가 운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신발 신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 네.
0: 뭔지 아시죠? 나가려고 신발 신는 거 자체가 가장 어려움이잖아요. 나가서 걷기 시작하거나 사실 꼭 뛰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걷다 보면 자연스레 그만큼은 또 채워지지 않나. 그래서 시작해 보시기를 네, 적극 권장드리고 네. 있습니다.
1: Okay. He says that it is really the distance is available for people that aren't runners, you know. And he mentioned there was the actor Yoo Jin saying a long time ago on like a broadcast, "What is it about working out that's the hardest for you?" And he replied, "Wearing your shoes." So basically, starting is the most important. If you start, then you'll be able to do it. So 8.15 kilometers, it's not that far apparently. So if you guys want to participate, then you should just give it a try. Starting is half, and then when you're out there, as long as you're on the road, then your legs are just going to be going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Do you participate or the other workers participate in this run as well? 팀장님을 포함한 이제 한국 캐비타트 직원들도 이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파리로런에?
0: 네, 많이들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많이 또 덕분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고
1: 예,
0: 저희 담당하는 담당자는 이거 덕분에 취미가 달리기로 만들어져서 풀코스를 6번인가 떴을 거예요.
1: 와 Wow, 너무 순기능이네요. Wow. Okay. He says, yeah, a lot of people are participating in this, and there was even one of the teams that he was working with. There was a team coworker. They actually started getting into this hobby of running, so they did a full course marathon like 6 times, which is wow, crazy influential. 그럼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좀 직접 소감도 들어보고 싶어요.
0: 저는 뛰면서 이게 뛰다 보면 그 8.15라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네. 되게 긴 것 같지만 막상 뛰고 났을 때는 또 되게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우리한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시간들을 매일마다 조금씩 기억하는 거, 기억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뛰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또 역시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면 뛰면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네, 되고
0: 맞아요.
1: 그렇게
0: 맞아요,
1: 되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Oh, okay. He says he's been doing it as well, but he mentioned the distance isn't long enough for us to actually commemorate and think about our history and the people that's worked for Korea today. And he thought that was similar to how we think that we're caring about the history. We think that we're studying. We think that we're paying attention. But in reality, compared to the actual things that everybody's been doing, compared to the actual work that these activists had done in the past, we're not really paying a lot of attention. We're not spending a lot of time on it. So he thinks, yeah, it's definitely something to keep in mind. And I mentioned that's kind of like, you know, people gathering for the marathon. A lot of people run nowadays, but when you have a goal and when you have a meaning, then it's going to be really influential. It's going to really affect people because it's going to keep in your mind like why you're there, why you're doing this for, and who you're doing it for. So I think it's very influential. Compared to when you first started, what's the difference today in the 8.15 run, the 815 run? 2020년에 시작하시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2026년이 됐는데 좀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0: 네, 많이 달라요. 사실은 참가자도 많이 늘어났고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그 버추얼로 했기 때문에 네, 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 것도 19,000명까지 늘어난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달라졌고 또 하나는 이제 분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다.
1: 네.
0: 그리고 실제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세대들한테 그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붐이 확 일었잖아요.
1: 네.
0: 사실 저희 때는 2020년 시작할 때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되게 잘 맞았어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러닝과 함께 그러니까 달리기 그리고 샤언이라는 또 셀럽 그리고
1: 네.
0: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는 사업
1: 네.
0: 이 세 가지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행사여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타이밍이 정말 네. 타이밍도 타이밍이고 이제 션님을 비롯한 다른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0: 네,
1: 인플루언서
0: 맞아요.
1: 분들도 굉장히 이제 참여를 하고 많이
0: 네,
1: 올리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굉장히
0: 네, 바이럴이 너무 잘 된
1: 네.
0: 거죠.
1: Oh, okay. He says a lot has changed, especially because when they started off, it was like an online thing only, and now they're doing things offline. And in Korea, we've mentioned this a lot on Heart Attack as well, but running is like the thing. It has been. It wasn't a thing when they first started in 2020, but nowadays, so many young people are running. It's like the new MZ thing. So it was really great timing for them. And also, there are many celebrities and influencers that participate, that just talk about this, that post about it. So the marketing goes well as well. And also, because people are aware that this is work that they're doing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So it's just good things on top of good things on top of good things. So they're very happy. Before we end off the questions about this 815 run, I want to ask, how can we participate? Is it like a website?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참여하고 싶으면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 네.
1: 되나요?
0: 저희가 일단 올해는 마감이 다 정말 돼서
1: 네네.
0: 되게 빠르게 마감이 됐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해피빈이라는 모금 플랫폼이랑
1: 네.
0: 같이 해서 모집들을 하고 있고요. 거의 6개월 전 이렇게 저희들이 미리 열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좀 일찍 열리네요.
0: 예,
1: 6개월
0: 예,
1: 전이요.
0: 예, 예. 6개월에서 더 좀 늦어지면 한 3개월 그 전에
1: 네.
0: 먼저 열어서 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Okay, so this year they have ended off the applications, but if you do want to participate starting next year, they do have a site that they are cooperating with called Happy Bean, and they open up their applications around 6 months before, even if it's a little too late, around 3 months before, so you guys can check it out next year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815 run. Wow, we've talked about so many things today, but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So I want to ask you the last question. As Korea Habitat, what is your future goals and what are you guys planning to do in the near future? 저희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해비타트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0: 저희는 이제 독립용지 후손분들한테 그리고 션님하고 같이 약속한 건 100호 집까지 짓는 건데 네. 현재 저희가 22호까지 헌정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잘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0: 동시에 어떻게 보면 복지의 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곳에 있는 그런 뭐 조손가정이라든가 다문화나 자립준비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활동들을 주거와 관련된 주거복지를 저희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저희한테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와 함께 좀더 이제 하드웨어는 사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주거권을 좀더 얘기할 수 있는 어드보커시 쪽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는 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끝내는 여러분들의 기부로 사실 저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이제 뭐 815런에도 후원해 주셔도 좋고 그런 활동들로 함께 모아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거복지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he mentioned a lot of things that we can pay attention to. Firstly, they are trying their best to work on their 100th house. So they're currently on their 22nd project right now, and they want to get to their 100th project very soon. And they also want to work on housing-related work for other people in need that sometimes we kind of forget about, or some people that we need to give more attention to. And they are working on great things hardware-wise. You can really see the things that they're doing, but they do also want to focus on the advocacy and on the voices of the real problems behind the screen. And also, lastly, donations and volunteering is something that they always need, so they really encourage people to send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overall. Well, I hope you guys enjoy today's interview.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The last song for today is 그날을 기약하며 by 정성아, 조재윤, 배정남, 이연우, 박진우, 장기영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정혜원, engineer 최재문 and 이영훈, video director 심유경, writers 김혜림 and 교수 유가령, iFNU DJ Pretty Little Iris. Bye guys.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Just as nice as ticking. Now, I'm curious about where the song first began, though. Was there a particular moment in everyday life, a conversation, or a situation that inspired the lyrics or melody? 이 곡의 노랫말이나 멜로디는 일상의 어떤 순간 혹은 어떤 대화나 상황에서 처음 영감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1: 이게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그 연애 이야기

0: 435 is saying nothing else to say except the voice is crazy. 와, 목소리가 미쳤다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 라고 해주셨고요. And ZZ_ANG 짱 is saying please let nobody exist who hasn't heard Slowly songs please. Slowly 곡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Yes, please. And Ben Sparrow is saying Norah Jones reminds you of Norah Jones. Norah Jones 느낌도 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Oh,
1: 감사합니다.
0: Wow. 네,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She is amazing, isn't she?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he talk with her and our music,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Now, your distinctive vocals in that R&B and jazz style, I think it would be perfect for a music festival, like an outdoor one as well. Is there a dream stage for you?
2: 슬로리의 이 감각적인 보컬이랑 R&B 재즈풍의 감성이 야외 페스티벌이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혹시 슬로리님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을까요?
3: 저는 네. 항상 말하는데 네. 서울 재즈 페스티벌.
0: 아, yes.
3: 꼭 서울
0: yes. Her dream stage for now would be Seoul Jazz Festival.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뤄질 것 같은데요. I think it will come true, but what sort of moment would you like to create with your fans there?
2: 그럼 그곳에서 팬들이랑 어떤 순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3: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의 내한을 갔을 때 네.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싶은데요.
2: 네.
3: 약간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 느낌과 그리고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렀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0: So this is something that she felt when she went to her favorite artist's concert. So she wants her fans to feel healed through her song. And also she wants to feel all that dopamine rush when all her fans sing along to her performance. Wow, that's gonna feel amazing as an artist.
2: 와, 그 순간 상상만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라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3: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2: 상상한 대로 되리라.
3: 제발.
0: Yes. And her dream will definitely come true as she imagined. Well, we often talk about, you know, having an on-off moment. What an unexpected side of you might surprise people.
2: 우리가 흔히 온오프 모드라고 하잖아요. 무대 위랑 무대 아래에서의 슬로리는 어떤 반전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3: 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
3: 무대 위에서는 네. 약간 좀 진지하고
2: 네.
3: 약간 좀
0: 네. So she's a little serious on stage.
3: 좀 진지하고 이제 좀 성숙하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는 것
0: 네,
3: 같은데
0: 네. And mature, 네.
3: 무대 아래에서는 그냥 elementary school student.
0: 그래요? But off stage, she's jus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what she hears from people.
2: 아니, 어떠시길래요?
3: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0: She plays with toys, whatnot, just like a typical elementary school student. All right. Well, outside of making music then, slowly, when do you feel the happiest?
2: 음악을 만드는 시간 외에 뭘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3: 저는 그 영화 볼 때 제일 행복한데요.
2: 네.
3: 그 영화관에 네. 아무도 거의 없는 영화관 밤에 가서
2: 네.
3: 그냥 콜라 하나 사서 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시면서.
2: 팝콘 없이 그냥 콜라만?
3: 네. 그게 재밌어요. 약간.
0: 그게요. 네. So the point here, she loves going to the theater, by the way, watching movies. She likes going there late at night when there aren't many moviegoers. And she's sitting there with a big Coke, no popcorn. And that's the key point, okay? You have to just enjoy the movie with just Coke. And she loves watching movies.
2: 아, 오케이.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네.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기도 한다고.
3: 네,
2: 그렇죠?
3: 맞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she watches a lot of movies, she receives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re as well.
3: Yes.
0: All right. Well, is there any particular item or snack you're particularly obsessed with these days?
2: 혹시 요즘 꽂혀 있는 아이템이나 간식이 있나요? 주머니에 있어요?
0: It's in our pocket.
2: 아!
3: 말랑이.
0: 말랑이. Remember the squeeze toy that we had?
3: 어제 샀습니다.
0: She bought it yesterday.
3: 신상.
0: 아니 뭐였던 거죠 모양이?
3: 이거 레몬이요.
0: Oh, it's a lemon. Oh my gosh. She has it in 네. her pocket. Elementary school student.
3: Yes, correct.
0: She has her in her pocket. It's so cute. Oh my god. All right, slowly. Another question for you. Even as adults, you know, it's not easy to keep moving on your own pace. If you feel impatient, is there like a phrase or mantra that you tell yourself?
2: 어른이 돼도 사실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조급함이 밀려올 때 혹시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이나 주문 같은 게 있나요?
3: 너 지금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네. 그냥 속도가 상관없이 네.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속도를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컸구나 머리가 이런 느낌?
0: 와 소름 돋았어요 방금. Okay, so slowly said she would tell herself, "You're so arrogant right now. Why are you thinking of speed? Just be grateful by the fact that you're moving forward." Wow. I mean, she's still very young, but she's so mature to be thinking like that. 아직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시는 게 너무 성숙해가지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All right, well, what's the ultimate goal then you, I guess, hope to achieve at your own pace then?
2: 슬로리가 그러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다면요?
3: 저는 네. 사실 글로벌이 약간 목표이고요. Billboard.
0: Yeah.
3: And Grammy.
0: Grammy.
3: Yeah.
0: Okay. You heard that. Going global is our goal. Yeah. Making it to the Billboard, Grammys.
2: 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3: Please.
0: It's so possible, and she really hopes to achieve it. Please, please, please. All right. Well, finally, what can we look forward from slowly next? I mean, all your fans are waiting for your songs, performance, whatnot. So can you tell us about your upcoming plans and activities?
2: 앞으로의 활동 계획, 우리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앞으로... 장르 상관없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할 음악들 많이 내고 싶고요.
0: 네. 그리고 팬분들 Regardless of genre, 네. she wants to create many songs, different songs that you can't really see in Korea. 네.
3: 그리고 팬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0: 뭐 공연도 그렇고 페스티벌도 그렇고.
3: 그렇고.
0: 네. And she hopes to create a lot of opportunities, whether it be performances on stage or festivals where she can meet with her fans a lot more during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2: 올해가 이제 뭐 많이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 아직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팬분들이 슬롤리님 많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3: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All right. So I hope for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fans get to see her a lot more and she's going to work really hard so that that's possible. All right. Well, unlike your name, the time passed quickly.
2: 이름과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 그러니까요,
0: 벌써 한 시간이 훅 갔어요. All right. So how was your time with us, Culture Crunch, today?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3: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0: 자신도. 네. 네. 네. Slowly enjoyed it very much. Well, I enjoyed it very much too. And she got to discover herself a little more as well, which is amazing.
2: 너무 감사합니다, 슬롤리님.
3: 감사합니다.
2: 또 와주실 거죠?
3: 당연하죠. 영어 좀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0: Okay. She will come back again after studying a bit of English. You don't have to. All right. Well, we'll hav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right there. But you'll get to listen to one last song by Slowly. It is 첫인상 by Slowl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3: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